0: 어렵고 남은 아크레바자들 디파나 아스마라.
1: 예. 만감. 스카랑 리얼리스티 포스.
2: 예, 아까
1: 뭔가 봐.
0: 예. 스파투 dari kulit rusa itu aku tak minta. Tas hitam kulit buaya itu juga ku tak minta. Selendang dari benang